0: 엄마들.
1: 응. 알아. 아이, 아이, 아이.
0: 너도, 너도.
1: 연대. 개치대. 아하.
2: 살롬. 답변.
0: 어때?
2: 홉.
0: 응?
2: 마. 마마.
0: 어? 아.
2: 나.
0: 입.
2: 어?
0: 요.
2: 아. 살롬.
1: 마마.
2: 나변.
1: 마.
2: 문아. 어? 어? 아하. 앗.
1: 아.
2: 아야. 아. 연두야! 어! 플라! 어, 마데!
0: 너도
2: 엘린!
0: 아이!
1: 봐봐! 연두!
2: 놀라!
0: 응?
2: 부스!
0: 나마!
2: 아! 봄슈날!
0: 아나